0: 우리 돈이 나도 안 좋아 박진원이 지금 좋아 우리 형님 내야 똑바로 와
1: 박세
0: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